0: 他告诉他这个怎么加个去鸦片？
1: 팀을나 혈을 흔들고 혈을 우엇노스 양 돌아다녔어 요 후배 얘 근데 왜 나일지 얘 근데 있는 거 맞다네 왜 수업 중에 쓰는 이제 책상도 헐다르지 팀 그게 미치겠네 그냥 저렴 저렴해 주심 그래서 화일지로 얼다 자 버스코 좀 배치요 팀도 맞다 얼도 못하나
0: 팀어
1: 팀들은 저도 팀들은 이 조각실이 있을 때 저쪽도 저건 어른 그걸 비 어디든 셀크서라든 게 대화도 예를 없을 것 같은 저건 어른도 저건 우드 피마치 그대와 제가 엔프체메 스팀을
2: 说这些只是想让姐姐放心，真正的情况，她比谁都清楚。家庭祝福仪式结束。 许久未见的老兄弟们聚在一起，聊着天，玩起了草原人的游戏。

0: 아따 이렇게 잔도 없지 조금 쳐가지고 어르게 좀 얼어보고 은근히 야뜨고
1: 야뜨고
0: 제트도 온전 운이 조금 없지 아따 일단 너가 하루 때 다부터 그것도 허벌하다
2: 허벌하다
0: 허벌하다 허벌하다
1: 만에 도스톱도 저렇게 살아야지
0: 티 들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은근 듣고 들친 들으니까 나 첫도 온 집에 애름매냐 아따 친구 앞으로 온 데를 또 따뜻한 데 가서 톨뜨한 데 가서
3: 此时的欢声笑语把他的思绪带回了20年前的黑马连。黑马连曾是这片土地上最精锐的民兵队伍之一，担任着防险救灾、运送物资、巡视巡逻和维护边境地区安宁的职责。除了高超的骑射技艺，黑马连的骑兵战士还能在马背上完成一系列战斗动作。人们把保家卫国的战士视为英雄，牧民们都以加入黑马连为荣。加美扬在黑马连足足训了15年马，让他成为了这片草原上有名的驯马人。看着这群老伙计们与烈马交锋，贾美阳突然萌生了一个想法。传统驯马具有很强的观赏性，是胆量与技艺的双重较量，每一秒都能攥紧观众的呼吸。如果能推动传统驯马成为一项竞技运动，一定可以更好地传承传统马文化。

0: 아따 이렇게 자도 무슨 좋은 거 쳐가지고 어르기 좀 얼어보고 은근 야뜨고
1: 야뜨고
0: 제때 온신
2: 자다
0: 운이 좋은 거지 아따 일단 너가 하루 때 다부터 그것도 허벌하다
3: 허벌하다 허벌하다
0: 허벌하다
1: 만에 도스톱도 좋게
0: 잘해주시오 티 들친 잘했어 그러니까 은근 듣고 들친 들으시겠다 나 첫동은 좀 애름매냐 아따 지는 앞으로 은대를 또 따뜻한 왜 가서 톨뜻한 왜 걸쓴
4: 此时的欢声笑语把他的思绪带回了20年前的黑马连。黑马连曾是这片土地上最精锐的民兵队伍之一，担任着防险救灾、运送物资、巡视巡逻和维护边境地区安宁的职责。除了高超的骑射技艺，黑马连的骑兵战士还能在马背上完成一系列战斗动作。人们把保家卫国的战士视为英雄，牧民们都以加入黑马连为荣。加美扬在黑马连足足训了15年马，让他成为了这片草原上有名的驯马人。看着这群老伙计们与烈马交锋，贾美洋突然萌生了一个想法。传统驯马具有很强的观赏性，是胆量与技艺的双重较量，每一秒都能攥紧观众的呼吸。如果能推动传统驯马成为一项竞技运动，一定可以更好地传承传统马文化。

0: 저 채널 집 당 되는겠다.
1: 나 채널 집 당.
2: 어, 무슨 너네 떠러 너네 집.
3: 너네 집 봐, 선도. 어? 나.
2: 나 지금
4: 이거 뭐야?
5: 嘎丘每周都会出现在这里，和朋友们一起带走不应该出现在这片区域的东西。过去十几年，嘎丘和同伴们一直坚持这样去做。 这里是三江源的西北角，北纬35度，这里是黄河的源头。多数时候，这里空旷清冷，即使在温度最高的八月，气温也很少超过25摄氏度。